0: 은 그런 얌맥하고
1: 마티
0: 헤이
1: 미스터
0: 미스터 쓰레기 와
1: 미스터 받아서 미스터
0: 아비야 원양미 와봐 원양미 와봐 사미 양미 와봐 아디아니나 레이에이에 미니디아 우펴 사미 양미 와봐 아니안 떨어봐 원양미 와봐
2: Nylon sky, the sky is orange.
0: I don't want one yes, so mum.